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에 더 열심했던 분으로서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위험을 막아내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BBN 무료 성경대학은 온라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컴퓨터나 모바일폰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뜻을 깨달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성경 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주의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저를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이번에 저희 전도주일의 주제가 The One입니다. The One.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구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때 저희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함께 저희들 어떠한 연유로 함께 모였든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고정되어지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이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참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회복하심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최근에 한 일 중에서 아마 제일 잘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고 또 가족 때문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또 지인이나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한번 와보자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밀리는 그런 광경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 가운데 단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스팟라이트가 비추는 것 같은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여자는 유명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받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한 여자입니다. 예, 한 여자. 성경은 그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아니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소외받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참 연약한 한 여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가 아닌 바로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위로, 힘, 능력, 풍성한 삶, 이 모든 것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The One.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아무리 백방을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25절을 보게 되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3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피가 유출되는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12년 동안 이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더군다나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이 검사 피 뽑고 저 검사 여기 저기 하면서 그 하루가 지칩니다. 예, 병을 나으려 갔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검사와 치료와 그 과정 중에서 몸이 지치고 축나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 그 이상은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도 그런 것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 의사라는 의사, 약이라는 약을 다 써보아도,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다 써보아도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위중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여인은 지쳐만 갑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 모든 것이 허비되었습니다. 마치 방전된 자동차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나름 개인적으로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할 말 못할 또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스스로 해결하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물질로, 어쩔 때는 사람을 의지하며, 또는 때로는 경험을, 때로는 지식을, 또는 어떤 자식을, 또는 자신을, 또는 전문가를 의지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힘, 의학, 과학 등 수많은 것들로 정말 발전했음에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세상과 문명은 발달하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약도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지고 물질도 전에 비해 풍성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죄가 만연하고 오히려 이 죄로 인해 사람이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수없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왜요? 단순히 사건, 문제, 어떤 일들이 뉴스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근본적인 죄, 그 죄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의 범죄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나 제 아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물론 법 없이 살 수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온 나름대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작은가 아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죄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아주 깨끗한 하얀 옷에 조그만 김치 국물이 튀어도 여러분 그것은 빨아야 하는 더러운 것 처럼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죄는 어느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무리 지우려도 지울 수 없는 바로 근본적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지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음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무엇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시란 단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말들 많이 했어. 바느질 싹 품 삭. 뭡니까? 바느질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결과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죄로 얻은 그 삭시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 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잠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젊은 30대 초반의 한 분이 검진을 받고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와서 그토록 슬프게 구슬프게 펑펑 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온 건 아니고 자기 어떤 형이 있는데 가족력에 형이 있는데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검사하러 왔다가 해보니 이미 말기였습니다. 그 결과가 단순히 암이 아니라 그 암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몇 달 안에 그 차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여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꽃처럼 싱싱하게 냄새가 나고 프레쉬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이 실체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허물 과 범법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죠.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오늘이든 언제든 병으로든 사고로든 어떤 연유로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근데 죽음 이후에 육체적으로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면 만약에 이런 전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삭스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놓은 우리를 바로 그 지옥에서, 그 파멸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을 주고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부동산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다시 건강을 얻어도 죽습니다. 성공해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쓰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착하게 삽니다. 나름 어떤 종교를 의지합니다. 봉사합니다. 또 물질을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과거의 죄가 없어집니까? 나의 안에 있는 그 죄가 다 씻어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 죄를 스펙으로 가리고 그 죄를 화장으로 가리고 그 죄를 성형으로 가리고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가려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죄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뿌리,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땀으로 그 모든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 말하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과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선물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지 간에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 모든 돈을, 그 모든 정성, 그 마음을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제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거나 아니면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선물을 받아내는 그 즉시 그 선물, 제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제가 돈을 일부 활부로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재산 게 아니라 일단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선물,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적인 은혜로 제시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위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값을 치르고 갚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겸손히 나오는 그 한 여인,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이 그녀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미 들어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여러분 말할 때 뭐뭐 해라 뭐 청소해라 네 한 시간이 지났어요.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청소하라고 네 여러분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숙제해라 네 안 했어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실 말은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근데 감정이 붙받치면 거기다가 더 하나를 붙입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더 감정이 커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니? 예. 듣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저나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누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포인트 하는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구주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은혜 선물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이 있으면, 혈류병이 있으면 여러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 유출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것은 다른 것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은 격리되었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군가 앞에 나선다, 누군 앞에 스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분이라면 나의 나를 낳게 해줄 수 있는, 이분이라면 나를 구원케 해주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붐볐지만은 거기를 헤치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들었뿐만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만, 그 여인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그 즉시 그 믿음의 결과로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이는 그 여인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알았냐면요,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였을 때, 손을 대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그 능력을 베푸신 그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멈추고 묻지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 아,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스치고 만지고 막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졌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믿음으로 나왔는가? 누가 나를 믿음으로 부르는가? 누가 나를 믿음으로 주장하였는가?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둘러보십니다. 누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든지이지만, 모두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군중 속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인이 낳게 된 것은, 여인을 낳게 한 것은 그녀의 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붙든 것은 옷자락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이 향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능력은 그녀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는 믿음의 능력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단 1대1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전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였고, 약을 의지하였고, 의사를 의지하였고, 수많은 것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33절 34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요새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외적인 병도 병이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마음의 병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두려움, 수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만지고 고치고 깨끗이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그 죄의 결과 삭스로 죽음인데 이 죽음을 명쾌하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낳은 이 여인,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감동이 되고, 예, 짤막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음성과 그 부르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딸아.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저도 종종 아이들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종종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들, 딸.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지 잘,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힘들지? 아프지? 네가 나한테 나하고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주님이 되겠다. 너에게 생명이 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따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죠. 지난 12년 동안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은요, 부정하지 않은 것도 깨끗한 것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어도 여기에 조그만 오물이 들어가도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완벽함, 예수님의 그 깨끗함, 그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그 부정함이 만나게 되면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기적이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병이 나았던 사람도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혈류증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뿐인 아들,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 행하신 분이 아니죠. 좋은 교훈의 말씀만 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죽었다고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쓰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용서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많은 종교로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The Way,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것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있고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산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헬리콥터에서 보니 유일하게 불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아니 나는 왜 그 길로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저 길로 가는데 아니 왜 꼭 그 길로만 가려지 삽니까? 이 길로 가면 살지 못합니까? 아니요. 위에서 바라보는 그 헬리콥터가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불길에서 살 길은 바로 그 한 길만을 인도할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용서의 길, 구원의 길, 세상은 많은 길을 얘기하지만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the one, 그 한 사람, 한 구원자, 한 복음, 한 구원의 길. 다시 말씀드린 저희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 없는 그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내일.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줄 때 여러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마음을 열어 나의 죄로부터 깨끗게 씻기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신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기도는 여러분 자체,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문장을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임을,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씻김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와 같이 진심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기도하듯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저와 같이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할 수 있다면 자그마한 소리지만 나지막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다니셨지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또 제 안에 죄가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삭시 죽음이라고 하였고 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 머리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분은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죄가 있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선행과 의로는 저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 기도에 진심으로 따라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 그렇게 믿고 구원받으시면 잠깐 손을 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마음에 따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예, 한 분 계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 뒤에도 또 한 분 계시고요. 또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 외에도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반드시 상고하시고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하신 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이미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도록 여러분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구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드리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예배 후에 저희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만찬이 이 건물 1층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만찬에 참여하시고 또 저희들 소중히 준비한 선물들 또한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유쾌하고 또 즐거운 또 교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를 기도하심으로 저를 2부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상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에 우리들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새롭게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영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며 서로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뻐꾸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가지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요. 그러자 뻐꾸기는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노년이 너무 씁쓸하군요. 그러자 비둘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아기를 낳았나요? 둥지에 알을 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뻐꾸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컴컴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들을 모두 다른 새 집에 넣어놓고 이산 저산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말하기를 참 욕심이 많군요. 심은 것도 없이 무엇을 바라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있지 않던가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거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들 말하지만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끼 먹는 것만 줄여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누어 주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여러분들의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ITL 카드는 영혼의 기근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지요? 자, 이제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0: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정말 꿀보다 꿀송이보다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 심기워져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푸른 잎들과 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꿀송이보다 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
1: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잘 지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음식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좋은 음식, 머리에 좋은 음식, 또 뼈에 필요한 음식, 피부에 필요한 음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품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다 잘 먹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잠깐 하나님 주신 음식의 영양가를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참 좋아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입니다. 또 여기에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비타민이 많아서 힘이 쑥쑥 생긴답니다. 또 여기에 파가 있습니다. 파. 비타민이 많아요. 감기 걸리면 파를 많이 먹어보세요.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는 거 김치. 김치에 뭐가 많죠? 유산균이 많아서 위와 장이 튼튼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잡아올리는 생선이 있어요. 특히 등이 푸른 생선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몸도 튼튼해진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금 먹거나 화를 내며 먹거나 맛없게 먹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내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기운도 없고 또 키도 안 자라고 또 나중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된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살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라도 맛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급 음식과 고기만 골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음식은 무엇이나 맛있게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친구는 없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친구는 없겠지요? 혹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어린이는 없나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다가 버린 것만 해도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조 원.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오늘부터 음식을 잘 먹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먹는 어린이가 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식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맛있게 먹자라고 해보세요. 자, 밥을 맛있게 먹자. 그래요. 국도 그렇죠. 콩나물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또 생선 맛있게 먹자. 남기지 말고 끝까지 잘 먹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햇빛과 바람, 비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과일과 채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자, 귀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김미연 집사님, 연못가에 자라는 찬양 함께 배우겠어요.
2: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같이 안 하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우리 맞이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예쁜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연못가에 자라는 가사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1절 가사만 시작.
4: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같이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2: 정말 예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선생님이 한 마디, 두 마디, 네 마디까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고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0: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죠. 다 같이 시작.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뺄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부를 때의 유형은요, 고음이 많이 나오죠. 높은 음이. 그럴 땐 자신 있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다시 부르겠어요. 시작.
1: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뺄까.
0: 그 다음에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들어보세요.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여기까지. 천사 같은 시작.
1: 천사 같은 이 옷을 입고 싶어서.
0: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세요.

스몰에부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왔던 친구들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정이, 은지, 경빈이. 우리 세 친구가 처음 와서 너무 창피한가 봐.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큰 소리로 맑은 샘물 거울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정말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절을 우리 미정이 친구가 한 번만 불러볼래요? 자, 1절 한번 해보세요. 자, 반주 해줘보세요.

정말 잘 불렀지요. 너무너무 네. 예쁜 목소리로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부르고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백합화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동화 선생님 하고 불러볼까요? 자, 큰 소리로 동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목소리를 가진 비에 대해서 우리 들려줄 거예요. 나는 비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예요. 봄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넓은 하늘을 구경하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심술쟁이 겨울이 굳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땅을 자꾸 두드려요. 나지막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싱싱 소리를 내고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듯 함부로 날뛰며 심술쟁이 찬바람을 물리치고 꽁꽁 얼었던 겨울을 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정답게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요. 10번, 20번, 50번. 이렇게 하면 땅은 깊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즐거운 봄 소식을 담뿍 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땅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며시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지요. 아우, 잘 잤다. 어서 오세요, 빈님. 우리가 빈님을 무척 기다렸어요. 기나긴 겨울은 너무나 지루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온통 방 안에 가두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제 우리 빗방울들은 땅속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에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깨워요. 아무런 말 없이 어깨를 살며시 흔들면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진달래님, 어서 잠을 깨세요. 봄이 왔어요.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는 봄이 왔어요. 예쁘게 얼굴도 단장하시고 붉은 연지도 찍고 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봄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어? 할미꽃도 일어나세요. 우와, 복숭아꽃, 살구꽃 너무너무 반가워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나? 노랑노랑 개나리도 있네. 빨리 일어나. 나는 모두의 뿌리에 물을 담뿍 주어서 일어나게 했어요. 우와, 드디어 진달래가 예쁜 봉오리를 보이면서 잠을 깼어요. 예쁜 민들레, 할미꽃, 개나리 모두 예쁜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아이 추워 하며 일손을 멈추었던 농부 아저씨도 바쁘게 봄 냄새가 나는 들로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산가들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또 산새들은 짹짹 노래하고 나비와 벌떼들은 춤을 추며 일하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햇님이 뜨겁게 내려쬐이는 무더운 여름이에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많이 내려오고 굵고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낙비라고 해요. 여러 날 내려올 때는 장마비라고도 하지요. 하늘은 시커멓고 번개가 무섭게 번쩍 우장창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무서워 하고 벌벌 떨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원한 물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가득 채워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강물에서 즐겁게 뛰놀며 자라나기도 해요.
1: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강가에서 고기도 잡죠. 우린 언제나 바람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타볼래요? 너무너무 신나지요. 또 여름철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보슬비가 돼요. 왜냐고요? 보슬보슬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면 여름철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일들을 어루만지면서 내려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올나올 춤추며 내려오지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아주 예쁜 동화 잘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암송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어요. 먼저 미정이, 경빈이, 은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두세 사람이
2: 두세 사람이
0: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0: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그들 중에 있느니라.
0: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 18장 20절 말씀.
0: 자, 쉽지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작.
2: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0: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경빈이 오빠가 제일 큰 오빠니까 한번 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의젓한데 목소리를 좀 씩씩하게 해봐요. 자, 시작.
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목사님 같으네요. 그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은지 언니가 해볼까요? 은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방송국까지 혼자서 왔대요. 자, 은지 시작.
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와, 너무 잘했어요. 언니답게. 자, 우리 미정이 해볼까요? 자, 미정이 해봐요.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미정이가 한번 다시 해보자. 아, 다시 해봐요. 자, 시작.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
2: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자,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암송하시고 귀한 한 주일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김미연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와 햇빛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어린이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잘 지내시길 바라요. 안녕.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자기를 믿느니라. 그래요. 영국의 홀리 아일랜드라고도 불려진 그 린지스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본토, 영국 본토와 아주 좁은 도로로 연결된 간만이 아주 심한 섬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육지와 연결된 이 섬에 두끼를 덮어버린답니다. 표지판은 방문객들에게 만조시 횡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한대요. 그러나 관광객들은 수시로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에서 물에 잠긴 자동차 위로 올라가 앉거나 구조될 수 있는 높은 안전 오두막으로 헤엄쳐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조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디에나 경고 표지판이 있어서 경고를 놓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작가가 묘사한 것처럼 린디스판이라는 이 섬은 무모한 사람들이 조류를 앞지르려고 애쓰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언 14장 16절 아까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무모하고 부주의한 것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무모한 사람은 지혜와 현명한 충고를 무시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부지런히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경솔한 감정이나 설익은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생기는 거죠. 지혜는 우리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나 그 때문에 오는 그 결과들, 즉 진리를 거의 따져

0: 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런 행실을 삼간다고 합니다. 참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하죠. 때로는 결단력이 있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모함은 거부해야 합니다. 무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무모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표준의 선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장엄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메시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의 캠벨 몰간의 마태복음 강의 그 다섯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피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대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강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앞에 강해에서 본장의 첫 두 절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우리는 왕께서 심중에 가지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실제로 주님의 왕권에 굴복한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선포함으로써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칭은 아마도 오스왈드 다익스 박사가 명한 대로 왕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이 이 말씀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팔복의 그 말씀을 베푸시면서 왕이신 주님께서는 천국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이 유일하고도 포괄적이며 가장 단순한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혹시라도 주께서 그분의 나라를 선언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던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중팔구 지금까지 그들은 주님을 단순히 장차 오실 왕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며 자기들을 그 왕에게로 이끄는 또 다른 선생으로만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주께 굴복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의아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한 국가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이 팔복의 말씀 속에는 그런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도무지 한마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인간적인 관념은 주로 권력이나 군사적인 용맹성이나 또는 물질적인 화려함 등의 요소들로 의례의 규정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이 군사적인 위용의 위대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군사적 용맹성에 대한 신뢰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이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화려함이나 찬란함 또는 번쩍임 따위를 위대함의 표지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상도 옛 사람들의 이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국가의 위대함은 그 구성원들 됨됨이의 위대함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념이 점차 밝아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선언서에 나타난 가르침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품성과 가르침을 통하여 통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무시하셨고 또한 그렇게 무시함으로써 그 관념들을 부정하셨습니다. 주님은 팡파르를 울리거나 또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는 일이 전혀 없이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런 격식이 없는 단순함으로 오히려 더욱 자신의 숭고하심을 드러내시는 이 왕께서는 그저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직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몇몇 충성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을 올바른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분이 처음 말씀하신 것들은 그의 나라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는 권력이나 군사적인 위용 또는 물질적인 화려함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들에 내포되어 있는 총체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각각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원리들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왕께서 자기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입술에서 처음 표출된 말씀, 즉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본문에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왕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흠정역에서 43회 걸쳐서 복이 있나니로 번역되었고 또 행복하여라로 번역된 경우도 6회나 됩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보면 이 낱말은 복이 있나니보다는 오히려 행복하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의미에 가장 가깝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나타난 의식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오히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 당사자의 상태를 나타내며 따라서 당사자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일반적인 용례로 볼 때는 오히려 행복하여라가 원어의 단순한 사상을 보다 잘 전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복이 있다는 말의 뜻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본문의 원어를 복이 있도다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구절을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번역한다 해도 그 정확성이 전혀 감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헬라어의 참 의미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복이 있도다는 상태, 즉 어떤 의식을 창출해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곧 완전한 안식에 대한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바로 행복한 상태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의 삶에 대한 신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슬픔과 한숨은 물러가고 주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과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즐거움과 웃음을 결코 없애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가 선언서의 첫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야말로 햇살로 가득 찬 풍요로움과 음악과 같은 흥겨움을 주며 사람이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능가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에는 형식적인 것도 문서로 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함으로 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관념이 아니라 행복하여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왕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앉아서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크나큰 고뇌로 가득 차 있었고 무한한 연민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슬픔 가운데 있다니, 그분이 즐겁지 못하시다니, 그분에게 가슴을 녹이는 무한한 연민이 있으시다니 무슨 연유일까요? 이것은 왕께서 인간의 슬픔의 모든 비극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슬픔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신 제 주님은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에 이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왕께서 행함이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그 됨됨이에 의존해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는 행함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도다라는 여덟 가지의 말씀들 속에는 복음적인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팔복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면 이 말은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란 행복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이란 무엇인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며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왕의 말씀은 결핍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그 결핍을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의 선언서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께서는 커다란 결핍의 상태를 인식하셨을 뿐 아니라 위대한 공급처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위대한 결과까지도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별한 양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계속해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나니 하시고 또 이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이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복이 있나니 이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영적 상태는 행복으로 귀착되는 조건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의 빈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에게 나라를 주어서 그를 행복스럽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행복은 자연적인 결과이지 임의로 주는 어떤 상급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던져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 속에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어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을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행복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취하여 그를 올바른 상태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또한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그것들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람의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신뢰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만 한다면 참으로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품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왕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특별한 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특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품성 또는 성격,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작은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품성은 특질들의 총체요. 특질들의 하나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성을 묘사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분석한다 해도 품성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분석하여 그 특질들을 묘사하십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특질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복의 특질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덟째 복은 중복되는 것으로서 상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소극적인 네 가지 복과 또 적극적인 세 가지 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본문에서 단순히 깨끗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상태를 가리키며 나누이지 않고 전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인 특질들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특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진실하게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꺼이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반항적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첫째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숭고한 것입니다. 현재 삶이 다스림 받기를 기뻐한다면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하면 그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삶을 온전히 왕께 굴복시키게 되면 왕께서 나의 삶을 맡아서 통치하실 것이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어 쫓김을 받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넓고 또 아름다우며 풍성한 것인지는 밖에서 바라보아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인간적인 의지나 지성이나 감성이 지니는 모든 자존심으로 왕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왕께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복음적인 가치가 있음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특질,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망한 상태를 의식하였고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왕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이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없음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비롯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와 자기 실패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사용하신 낱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고화된 그 느낌을 없애주시며 슬픔에 쌓인 자를 붙드사 그의 슬픔을 치료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보호자에 복종하며 따라서 왕의 통치에 따르는 자는 자신의 죄와 무능함과 실패한 상태를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보혜사, 그 돕는 자이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곧 왕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온유함이란 복종하는 마음, 즉 참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온유함이란 이미 받은 위로를 인하여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며 명령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연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실패를 애통해하며 위대한 위로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자는 온유합니다. 왕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왕의 심정에 동참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특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에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전되는 말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애통해 하는 중에 위로를 받았으며 이제 마음이 온유하여 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고 옹색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개인의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멸망의 슬픔만을 안 깨다줄 것이 뻔한 모든 인간적인 행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영혼이라면 뜨거움과 분노와 확고한 결심을 부릴 듯 일으키는 그 무엇입니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는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이나 내일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19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안개가 서려 있으니 내일도 이 세상이 그러하리라. 태양의 힘도 때로는 그 빛나는 햇살로 어둠을 뚫지 못하리라. 어제와 오늘은 근심과 슬픔으로 무거웠으니 내일 이후에 또 한 날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쓰러졌으리. 오늘 내가 인내와 슬픔 속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 목적이 또 한번 무너진다 해도 그것을 이룰 내일 이후에 또 한 날이 있으리라. 나는 기운을 내어서 진흙과 안개를 완전히 누르리라. 구름 밑으로 하늘이 빛을 발하리니 내일 이후에 그날에.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성품의 소극적인 특질들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그 나라를 소유케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겸손과 복종을 기쁘게 여기는 온유함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열정인데 이것은 소망 중에 체험을 입게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특질들이 이러한 소극적인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주는 자와 숨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생명의 활동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단순히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로 전심으로 왕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묘사가 나타납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가 그것입니다. 이는 주위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위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내므로써 아버지의 본성과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일곱 가지 복에 관한 묘사들은 일련의 점진적인 전진으로 나타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지고 이 두 가지 가장 주된 상태는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위로를 받는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의를 위한 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결국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자에게는 그 뜻을 향한 열정이 있으며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현실의 만족이 주어집니다. 즉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응답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등목이 뒤를 따릅니다. 즉 긍휼히 여김, 섬김을 나타내죠. 그리고 마음의 청결, 이것은 내적인 순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평케함,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등목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위대한 복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품성을 갖게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박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성장물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체입니다. 즉 이 상급들 중 어느 하나를 떼어내어 다른 한 가지 조건에 적용시킨다 해도 전혀 조화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해도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은 아주 위대한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말 역시 옳은 말입니다. 이 복된 응답들과 이 조건들은 어떻게든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등목이나 특질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한 가지 품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타난 순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중 한 가지라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반항심을 종식시키고 왕께 굴복하며 그의 홀에 입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통함이 뒤따르고 이어서 온유함, 불꽃 같은 열정, 긍휼히 여기는 섬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 등이 차례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평의 위대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힘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어느 정도나 실현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러한 상태를 얼마나 실현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은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와는 너무나도 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실현시키려 하면 적극적으로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은 본문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의 말씀들에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어를 덧붙여야 정확한 묘사가 될 그러한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요 저희가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저희가 주리고 목마르나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부패하였으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이 그 당시 예수께 모여든 모든 무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소집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또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품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 그러한 품성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손에서 실현시킴으로써 그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 영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향력이야말로 주께서 자신의 나라와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실에서 주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분의 심중에는 항상 무리들에 대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사실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왕께 복종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법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들이 더 나아가서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왕께서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께서는 수많은 무제한 무리들, 즉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무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의 백성들이 발휘하게 될 영향력에 대한 묘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향력이 소금과 빛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가 있는 곳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부패함, 즉 모든 면에서 붕괴되고 분열된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패를 차단하는 소금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침울함과 어둠에 쌓여있고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을 비추어주는 것이요 모든 것들을 밝게 해주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판단은 오늘날의 무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어느 한 날에나 또는 한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어느 지리적인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시대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시지 않고 그 본질이 되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상태를 똑같은 두 가지 사실로 표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부패와 암흑이라는 이중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적인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단락을 세 가지 면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발휘될 그 영향력의 성격과 둘째로 그의 백성들이 지닌 그리스도적인 품성의 영향력과 셋째로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예수님의 숭고하고도 성실하면서 절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무리들에게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향력의 성격은 바로 그리스도적인 품성에서 즉 인간 됨됨이에서 발휘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소금을 가졌다, 너희가 빛을 가졌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너희가 소금을 나누어 주라 또는 너희가 빛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명 없는 사무적인 시도와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소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노력에 의한 사무적인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에서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시대에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이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이 또한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인간 본성을 파악하시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도를 기초로 하여 온전한 삶의 철학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언제나 당신의 됨됨이에서 풍기는 영향력이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잘 되라는 말을 통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을 성장시키든 그들을 버려놓든 상관없이 바로 가장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당신의 품성, 즉 인격인 것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착해야 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악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다른 사람이 그들을 성장시켜 준다든가 그들을 이끌어 준다든가 하여 그 아이들이 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그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방부제의 기능을 발휘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결코 어떤 일의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그 깊은 본질로 파고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가정이나 교회나 마을이나 나라에서 소금의 영향력도 빛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인간의 사고에 스며들어왔던 이단들 가운데서 가장 가증한 것은 사생활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공중 앞에서 그들에 대해서 순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발휘해야 하는 영향력의 성격은 바로 됨됨이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품성의 영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번 그분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각 비유들을 자연계 안에서 적용시키는데 이런 적용에 있어서도 그분은 주의를 게을리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세상으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 의미상 세상보다는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희는 땅의 빛이라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각기 묘사된 진료와 또 그 활동 영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금과 그 영역인 땅을 살펴본 후 빛과 그 영역인 세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지닌 한 가지 가치는 바로 방부성에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겨났을 때 소금은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환원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은 신선함을 드러내며 또한 그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성도들 중에는 부패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왕께서는 제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자신의 정결함만큼이나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휘할 영향력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소금은 아직 부패하지 않은 것을 뒤덮어서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하게 하는 세력들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선이 실행되며 신선한 상태가 계속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수로 비유를 잘못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무한히 높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신 이 비유가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서 깊은 뜻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존재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패함이 확산되지 않고 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이 핍박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에 놀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점에서 사무실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자기들의 삶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가증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가 또 필요합니다. 또한 죄에 눌려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과 조언을 줌으로써 지금까지 악한 권세에 눌려있던 그 열망이 신선하고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에 대해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낱말이 땅이란 자연 그대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란 문자적으로는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 1차적인 의미는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은 순전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낱말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땅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를 물러나고 땅에 속하는 표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땅에 거하고 땅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속하는 남녀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본성에 대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을 또한 구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 첫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하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임하여 지배하고 자극을 주며 고무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늘의 다스림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매개체다. 하늘로부터 분리된 땅은 부패된 것이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땅에 살면서 그러한 부패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라. 하늘로부터 분리된 땅은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그 능력들이 인식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좀 더 색다른 면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가치는 밝히는 데 있습니다. 빛이란 곧 삶의 적극적인 원리요, 지적인 활동의 조건입니다. 빛이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인데, 그러한 계시를 어디서 얻든지 간에 그 계시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그 계시대로 살도록 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삶에 대한 진리를 전해주고 그 삶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원리들을 가르치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의 활동 영역, 즉 세상에 대해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이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즉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낱말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전체 창조 질서를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그 질서를 주관하는 필연적인 법도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밝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한한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고,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도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주란 무한한 질서를 말하는 낱말로서 그 무한한 질서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지적인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충성을 다하며 그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통일성과 그 모든 부분들의 완전한 조화와 또한 그 통일성과 조화가 하나님의 보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에 순응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왕에게 참으로 충성을 다하는 삶은 우주의 질서를 밝혀줍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부터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참된 비밀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환히 밝혀줄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를 원형질 세포나 그 밖의 자연현상들을 탐구하는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비로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우주를 밝혀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밝혀주는 일은 그 세상을 밝혀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거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널리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된 빛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무한한 태양이요 우리는 달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스에 있는 그 유명한 풍류적인 구절에도 그 여자는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자가 아침 햇살같이 뚜렷하고, 한글개역 성경에는 단순히 아침 빛같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햇빛같이 뚜렷할 때야 비로소 은빛 달같이 아름다워져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으로 밤과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반사된 빛만이 아닙니다. 그 빛은 본질적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 자신의 삶의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타오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빛이 우리 속에 살아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타올라서 빛을 비출 때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땅의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나 그 소금에 톡 쏘는 맛이 없어지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번역이 원문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쏘는 이란 단어는 혀를 톡 쏘는 맛을 말합니다. 당신은 신앙의 그 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그 쏘는 맛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당신이 아무 일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톡 쏘는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밟습니다.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믿는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금에 쏘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빛의 다른 책임에 대해서 왕께서는 그 영향력을 두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산 위의 동네와 등불로서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숨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빛으로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산 위에 봉화불 같은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산 위에 동네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합하여 엄청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 있는 골짜기에서도 보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은 멀리 있는 봉우리에서도 가까이 있는 봉우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미 거의 잃어버린 영향력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 시대의 빛을 발해야 할 사회적인 질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심코 쓴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동네, 더러운 것도 가증스러운 것도 거짓도 없는 그 동네,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과 기쁨이 충만한 동네가 이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한편으로 부패와 해악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동네가 사회적인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되어서 이웃의 기쁨이나 슬픔이 나의 것이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며 또 가난한 성도에게 값진 것을 나눠주고 불쌍한 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며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마침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그 빛을 널리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등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동네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동네라는 비유가 빛을 광범위하게 비추는 것으로 묘사한 바 된다면 등불이라는 비유는 빛을 작은 사사로운 장소를 밝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될 수 없으나 집안에 있는 등불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즉 예수를 위해 타오르는 하나의 등불이 가정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의 질서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소극적인 적용의 일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맥클라인 박사의 주회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라래 두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말이 등불을 꺼버리든지 등불이 말에 불을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자신의 비유의 말씀 맨 마지막에서 참된 영향력은 됨됨이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된다는 영관 진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캠벨 몰간의 마태복음 강해 그 여섯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확실히 알기를 바라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후속의 사명을 이루신

0: 개인의 왕임을 다음 레슨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최근에 축구 경기나 골프 점수, 가족 간의 소식,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잔의 커피를 나누거나 따뜻한 악수 또는 다정하게 등을 두드려주는 것 등이 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좋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친교는 교회에서 만나서 그저 사교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우고 단련시키고 빛나게 할 것인지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 생활과 친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비베는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3장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 안장다리, 사팔뜨기, 휘어진 코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담함과 활력, 그리고 열정은 부족한 외모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은 정신 나간 사람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두 번째 갇혔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투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의사였으며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 누가? 손님이 왔는가?
4: 그렇네. 두 사람이 오셨군.
5: 어서들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오의 집에 거하고 있는 바울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 저는 이름이 매우 비슷하군요.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예전부터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쪽은 제 학생인 가이오라고 합니다.
5: 잘 오셨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친구는 저의 진정한 친구인 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현재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한 명의 특별한 친구인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6: 이곳을 방문한 목적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5: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6: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1년 전 로마에 온 뒤 그때부터 하신 말씀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무 데서나 떠버리고 다니는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든 가정의 식사 시간마다 회자되는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부터 술집,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5: 제 얘기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염원과 희망, 그리고 약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모두 받아줬고, 당신의 인생을 모두 기록하고 싶습니다.
5: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4: 아리스타고. 고맙네. 손님들께서 분명히 맛있게 드실 걸세. 이제 경비병들도 좀 챙겨주게. 배부른 음식은 아니지만 원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
5: 누가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6: 자택연금은 보통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누리는 것 아닙니까? 파울, 대체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5: 돈이라면 난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세라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말입니다.
4: 파울로와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파울은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6: 당신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형벌을 받고도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5: 저는 채찍질을 당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은 세 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어요. 배가 난파한 뒤 망망대해서 밤낮을 보낸 적도 세 번이나 됩니다. 공기가 희박한 산간지역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과 구세주를 설교했습니다.
6: 돌도 맞았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5: 어디 보자. 미개한 자들로 가득한 루스드라라는 이교도들의 도시였지요. 제가 절름발이었던 자를 치유하고 나니 사람들은 바나바와 저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들을 제지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름발이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도시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 아, 정말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까?
5: 사람의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허나 제가 지금 살아서 당신 앞에 앉아있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 모든 얘기는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6: 저, 그때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만 회복된 겁니까?
5: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4: 바울이 돌을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바울로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필기사인 가이오의 얼굴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가이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바울로는 몇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6: 자, 누가? 의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바울은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을 맞고 나서는 걷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하루를 꼬박 지낸 경우라면 적어도 손이나 발 하나 정도는 잃었어야 정상이지요. 아,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5: 휘어진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다리로 남들만큼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체를 단단히 쥘 수도 없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흉터 때문에 왼팔도 끝까지 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눈이나 귀가 잘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도 상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훌륭한 인물들을 계속 보내주시지요.
6: 자, 그럼 누가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4: 아, 네. 아마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지요. 진리를 거부하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나타났을 때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위해 재산까지도 헌납했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도 없이 몰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노예 소녀를 악마로부터 구해준 것이 문제가 됐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감옥 내에 죄수와 간수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부수고 석방을 부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았죠. 바울은 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법과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6: 오늘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저, 다음번에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형벌이었겠죠?
5: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거부하셨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군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지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7: 자,
6: 예.
8: 바울로와 가이오는 몇 명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로는 같이 온 한 남자에게 바울의 상처를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뭔가 단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죄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바울의 상처를 검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워진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모두 나가라고 외치려던 찰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드러운 바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9: 저기 화살일 수도 있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10: 이제 곧 알게 되겠지.
9: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을 것 말이야.
10: 정말 괴로웠겠어.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았군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아홉 개의 줄무늬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서 끝이 나죠. 또 왼쪽에도 아홉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상처가 등에서 십자로 엇갈리고 있군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한눈에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육과 인대를 자르고 신경을 절단냈을 겁니다. 이러면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으로 인해 결국엔 죽게 되지요. 자, 이 갈비뼈 쪽에 튀어나온 살이 보이십니까? 저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6: 바울, 당신이 당한 굴욕과 고통이 참으로 컸을 텐데 이렇게 무리를 행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설득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8: 방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왜 몸을 보여주었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바울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알려주려는 모습에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 자네 지금 혼동하고
11: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이거 참.
12: 바울! 누가 아무나 밖으로 좀 나와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네. 바울! 왜 옷을 벗고 계신 거죠? 왜 사람들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8: 걱정 말게. 여기 손님들께서는 우리 말을 믿기 위해서 집행관에게 바울을 검사해달라고 하신 걸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으니 다들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네.
7: 저희도
6: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무리함을 용서하시고 난파 사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감사히 듣겠습니다.
8: 아, 바울과 저는 할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아레스타고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가세 바울. 자, 실례하겠습니다.
12: 자, 그럼 앉아 주십시오. 누가와 저는 로마의 노예 신분으로 배를 탔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말이죠. 총 278명의 영혼이 그날 배에 올랐고 그들 모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심한 파도를 만나 배는 요동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선체의 밧줄을 동여매고 돛을 내리고 가축들과 식량을 내던진 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말타의 섬으로 정박시켰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풀어서 섬에 오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둘째,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관의 아버지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온갖 종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3: 죄송합니다.
14: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6: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를 드렸고 죄를 회개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두들 그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는 예배를 위해 자기 집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지만 모질게 대했던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나중에 말하길 가르침대로라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후 우리는 형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울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원로원과 평의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전도 사업에 대해 대담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법정에선 죄수가 아니라 성전의 설교자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날 바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석방의 근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자택이 아니라 지저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6: 바울, 바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5: 바울로 오셨습니까?
5: 고통받는 저를 위해 찾아오셨군요. 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3: 바울, 바울, 이곳은 공기가 너무 안 좋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5: 이곳은 항상 눅눅한 데다가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부자가 되려는 자를 비난하십시오. 정의와 경건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온화함,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영생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바울로,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내고 거짓에 맞서 싸우십시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믿음을 멀리하고 파괴적인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십시오.
13: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
5: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13: 예.
5: 거짓을 말하는 영혼을 주의하고 언제나 독실하도록 노력해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랑과 순수함, 믿음 속에서 살아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너를 통해 배울 것이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떠나주지 않는군요. 실례지만 잠깐 잠을 자야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3: 그럼 쉬시는 동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시오. 내일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당히 걷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사람들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남겨질 저희들에게 횃불을 높이 들고 빛 빛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8: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되자 바울은 몸을 단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 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검열대를 지나서 죽음의 장소를 향해 혼자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뜻하며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선을 위한 계속된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형대 머리를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승리했고 그 상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노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쫓지 않은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희 BBN은 바른 말씀과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하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대구에 이런 사과가 많이 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1895년 미국의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대구에 돌아올 때에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가 대구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사과씨 한 주먹을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마당에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기후와 토질이 사과와 잘 맞았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사과 맛을 보니까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과씨를 이웃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과씨 하나가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대구에 심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대구가 세계 제1의 사과 명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꼭 거둘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관계의 파괴들로 말미암은 가슴 아프고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책, 창세기, 히브리서 아니면 요한계시록 책 등이 있습니까? 저희는 성경의 다양한 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 책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BBN 성경대학의 일부분이며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다시 한번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잘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6장.

0: 교독문 43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최영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파랗게 물들어가며 온 대지가 결실의 빛깔로 물들어가는 9월의 셋째 주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9월 셋째 주일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 삶 또한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계절을 통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이 많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이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교훈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참된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 속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밝히는 영적 등대로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담대히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메시아 새 생명 잔치를 위해서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전 교인이 노방 전도를 나아갑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픔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상의 환우들이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앞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한세영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거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늘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구원의 잔치,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나갔죠. 예, 어린아이들로부터 중고등부 EMLE까지 함께 거리로 나가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일한 명령으로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 유일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노방 전도가 있는데요. 이제 메시아 잔치는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거기? 예, 14일 남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교인 수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들은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그 중풍병자가 가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번 메시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사람의 헌신, 지붕을 뜯는 용기, 병자가 일어난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상고해봤죠.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가 바로 그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회당이 있고 그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깥으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는데 예. 여기 보니까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잔치의 경우를 본다면 아주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치료가 필요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 가까이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께 가야 할 사람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인데요. 물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병자를 배차갔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다는 것과 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여기 앉고 집사님은 항상 여기 앉고 항상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순서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반갑게 인사하고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는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을 초청할 준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을 진정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청장을 준비하는 것만큼,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처음 온 사람이 이 자리 평안하게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비워주고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가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다시 온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지난번에 왔던 사람,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혹이라도 어떤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사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세대를 넘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해 익숙한 방식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을 넘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와 같은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별한다는 것이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을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문이 막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고 그래서 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행동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 저렇게 지붕을 뜯어놓으면 그 다시 고쳐놔야 되는데 돈이라도 줬나? 또 거기 막 먼지도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들 흙으로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민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바라봤던 그 가룟 유다의 그 시선이 사실은 상식적인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도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학자 제임스 에즈워스는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단지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의 설명을 짧게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충분하시다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충분하시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잖아요, 말이 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이것을 믿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 신뢰, 아주 적극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신뢰. 내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통찰이죠. 예,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은 이유는 이들이 유별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토록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이라도 뚫고 그 예수님 앞으로 기필코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가? 왜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왜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게 적극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무조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인데요. 여기서 네 사람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내려놓는 일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메고는 올 수 있었지만 그들을 고치고 일으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짐을 끝까지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맡기는 일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오늘도 혹시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문제 보따리를 또 가지고 들어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보따리를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캐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앵자이어티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면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지 말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지고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무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그 일을 네 사람이 함께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데요. 우리도 모든 일을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가 만날 수 있고 라이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홍렬 목사님이 이 육군 군악대 백악관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20, 30년 하시고 제가 정확히 몇 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는데 근데 연주자가 가면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보도 다 준비되어 있고 보면 때도 의자도 그냥 악기만 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떤 군악대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그 이 사람이 뭐또 하고 뭐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이렇게 다 분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또 뭐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로 나눠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함께 짐을 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끝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참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메시아 잔치도 우리가 잘 협력하여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태신자들 예수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절정인데요.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겠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실 것인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람들이 어떤 선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때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황당했겠죠. 병자가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하죠. 하나님 외에는 제사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신성 모독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중풍병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말도 아니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이 더 근본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의 놀라운 깊이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재정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절박함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의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결돼도 또다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그리고 여전히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부르신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작은 자야 그랬죠. 작은 자야.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Son. 예. Son 그랬죠. 예. 이 말이 옛날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헬라어로는 테크노온인데 사실은 이 말이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놓고 아들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은 그게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근하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학자 줄리 스미스는 이 호칭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만나서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메시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를 중풍병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진 문제로만 그를 기억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 아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만나는 그를 애정어린 표현으로 말씀하시며 My son, my daughter. 예.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신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더 깊고 더 큰, 더 근원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주님은 진정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도 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문제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쟁이다, 쟁이다, 쟁이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명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과거를 우리가 자꾸 과거를 짊어지려고 이렇게 짊어지고 무거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 복음은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인데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6절로 7절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과거 서기관의 서기관들의 얘기였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데요.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하시면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사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이 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연약하지만 어젯밤에도 또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조차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감정으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메시아단체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사하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 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이제는 들 것을 들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오늘 병자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잔치가 그런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58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니키 크루즈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거리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젊은 목사가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반응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 그 깡패가 죽이겠다고 하면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천 조각으로 잘라도 그러니까 1000 조각으로 잘라도
그 모든 조각이 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다 사랑할 것이다. 그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너가 나의 사랑만큼은 좀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런 말 한마디로 이 깡패가 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포악한 자가. 그런데 그가 거기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 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랑을 그가 느끼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 깽단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훗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파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만 나가면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한 영혼이 구원 얻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주님, 거기만 계셨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작은 자야 소자야 My son, my daughter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진정 그것도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다른 영혼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열매 맺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대표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하나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아 잔치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도 이 한 영혼의 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기쁨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일조를 받으시고 십일조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에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넘어지지 않으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교회 모든 리모델링도 하나님 모든 임직식 또 메시아 잔치 이후의 모든 행사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구역들, 우리 전도회들, 하나님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나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까지 전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예, 이번에는 네팔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자 잔치 14일 남았는데요. 금주의 미션 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함에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역장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는 카톡 이미지 초청장을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날 기회를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또 차를 마시고 건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노방전도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해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메시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 잔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메시아 잔치 준비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태그, 또 메시아 평생교육원, 메시아 한국학교, 구역별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나가는 광고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잘 살피셔서 구역과 전도회에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는 최현실 권사님, 그리고 김영기 집사님, 또 정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며 떡으로 섬기시는데, 우리 여기 한의원이신데 우리 정현정 집사님이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으로 섬깁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는 최현실 권사님, 최동분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메시아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비가서 2장 말씀입니다.
2: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거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4: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스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 제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식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2: 미가 제1장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훼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릴 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인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실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4: 제2장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띠일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어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에서 미가서 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8장 앞부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인즉슨 이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쓰셨다면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 12절부터 함께 하겠는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분명히 그는 빌립의 사역 중에 아마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교회로 돌아온 최초의 마술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지막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빌립의 사역 하에서 사마리아가 전반에 걸쳐 부흥하는 기간에 신자가 되기로 고백을 합니다마는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의 한 추종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확실히 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로 놀라고 감사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의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고백하는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을 누가 가진 겁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겁니다. 이적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물로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외적인 치장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사마리아에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생지 않았던 고백뿐인 신자들의 큰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나 또는 어떤 다른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실까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복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또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하튼 이제 그들이 사도들과 협력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장면 하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새로운 각 지역을 복음에 대해 열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방의 사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 사마리아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데 18절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교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핍박은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교회에 손상을 끼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안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거짓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 거짓 성도들, 거짓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내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제자 중 하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나라가 그분을 로마 제국에 팔아넘겼고 로마 제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분은 교회 내에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트로이 성에 들여보내진 목마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마가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성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죠. 마귀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밖으로부터 교회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왜 싸움이 안 됐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을 더 퍼지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작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내부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얻어낸 확실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그런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정말 이건 엄청난 저주죠. 이것이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그의 큰 관심은 하나님과 이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로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강한 책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줄, 기도해 줄 것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단지 무서운 일이 하나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청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8장 25절 봐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퍼져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 땅끝까지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곳에 있고 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곧 그 본부가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 중에 특별한 본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지금 이 방송 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 라디오만큼 참 혁혁한 공헌을 세우는 매체가 또 어디 있을까? 이 극동방송이야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저 조선족들, 특별히 중국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까? 이 방송의 수단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1세기 1일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8장, 9장, 10장에서 그 괄목할 만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세 가지 회심을 보시게 돼요. 이 세 경우는 여러 경우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어 어떤 귀한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장은 함의 자손인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고 9장은 셈의 자손인 다소의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은 야벳의 자손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인류의 종족이 세 범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홍수 이후로 인종학적, 지리학적 구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함, 셈, 그리고 야벳. 이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죠. 이 세 명은 다 노아의 아들들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이렇게 구분된 인종 종족의 대표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한 회심에서 회심이 가능하기까지는 세 요소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건데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요소들은 모두 대표적인 회심의 분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큰 역사하심에 있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를 가사로 내려가도록 움직이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서 그분의 역사하심 속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앞서 가셔서 마음을 예비하시고 또한 사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은 복음 전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은 인간의 많은 일이 우연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진행된 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개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개인에 관해서는 먼저 주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에서 그리고 또한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시어 개인에게 그것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나 인간이라도 도구가 있어야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곧 중생자를 낳습니다.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한 기록에서 이를 보게 되는데 자, 8장 후반부는 빌립의 또 다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고 참신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와 접한 빌립의 체험을 보게 되는데 빌립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는 참신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8장 26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제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가사라는 곳인데 이곳은 지중해를 쭉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곳은 애굽과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상업로이죠. 그는 십중팔구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는 광야로 내려가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화가 있었던 곳으로 떠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곳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증거할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7, 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본문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무장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갓 여행만 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많은 하수인들과 그리고 더 낮은 관직에 있는 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을 겁니다. 묘사된 대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한 손에 고삐를 잡고 다른 손에 책을 쥐고서 병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은 닷집으로 태양을 가리고서 병거 뒤쪽에 앉아있었을 겁니다. 그는 마부를 두었고 품위있게 병거를 타고 갔겠죠. 그는 에디오피아 시민이었으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틀림없이 유대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이긴 했어도 그는 아직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성읍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으나 그는 읽고 있는 반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그분이 어떤 회심에서도 당연히 역사하셨으므로 언제나 이 성령께서 인간의 회심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병거 안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그 간다게가 그 굳고 맡은 그 사람이 말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사실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 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종, 하인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하인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노예들,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종들은 이렇게 하고 주인들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있으면서 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된 제도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누군가가 한 번쯤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까닭 잘못하면 이제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수많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노예들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오셨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도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임은 알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이 그런 말씀이죠. 한번 잠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느냐?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나 혹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은 뭔가 하면 노예 제도는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차이도 없고 또 종과 자유인의 차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러한 뜻이지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그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성경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 이거는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이 공평한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저렇게 노예를 부리고 학대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노예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들,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인들 중에는 좋은 주인도 있지만 못된 주인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죠. 그럼 못된 주인이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느냐? 우리 성경은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못된 상관도 있고 또 참 못된 사장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상관이 좀 못됐어도 사장님이 조금 나쁘다 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종업원들은 회사원들은 그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또 고참이 좀 못됐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고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조금 못되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고참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악한 사람도 하는 것이고 죄인들도 다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못된 상사를 할지라도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교회 다니지 마. 이제부터 성경도 읽지 마. 적어도 내 밑에 있는 한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면 그때도 들어야 할까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듣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에게 뭐가 오겠어요? 잘릴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핍박이 오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어?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참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참아도 칭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못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혼나고 책망받는 고난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잘 참으면 결국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당하게 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만 잘 극복하면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 우리를 참 칭찬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유별난애다. 지가 뭐 특별히 잘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생각하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하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려고 그러고 누가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욕하면 욕 먹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 욕 먹는 것 그거 잘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자아를 좀 죽이면 뭐 욕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이죠. 입으로는 우리가 아까 본문 찾기 전에 같이 외웠는데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덜 죽었죠. 또 입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입으로는 잘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아직도 내 안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죠. 차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받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양이 덜 돼서 우리 차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예,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까지도 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속옷을 뺏어가면 그거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주고 겉옷도 주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 같죠. 저도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 똑똑해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되면 갑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50대 사업하시는 남자분이 돈 1,300만 원이 든 이제 종이 봉투를 들고 가다가 다른 가방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걸 빠뜨린 거예요. 길에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던 길 되돌아가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 돈이든 그 종이백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그 돈이 다시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돈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던 30대 자영업하는 한 젊은이가 남자분인데 그 돈을 발견하고 잠깐 고민을 했겠죠. 아, 이거 내가 그냥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이거는 내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하고서 또 이제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돈이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은 그 50대 남자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300만 원에다가 3,7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1,300만 원, 거기다가 또 3,700만 원,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여러분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 5,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못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찾아준 젊은이, 그분은 200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200만 원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돈 잃어버린 사람이 큰돈 기부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돈을 또 기부를 한 거예요. 와, 200만 원 같으면 여러분, 그게 공돈 2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정당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 안 쓰고 또 기부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바보 같아, 두 사람다. 그죠?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삶이 일종의 이런 삶이죠. 그분들의 종교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크리스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살라고 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결국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욕 먹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그냥 당해주고, 조금은 바보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 판단해 주시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쫙 보니까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범하고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은 가지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24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나음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성한 곳이 없었어요. 만신창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 적용하시고 실천할 것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배웠죠? 믿는 사람들이 배운 말씀은 뭡니까?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거 배우셨죠?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우울지수나 정서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절에 예민한 사람들이 구름이 낀 정도에 따라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우울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감옥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은 우울증에 빠지기에 얼마나 충분한 조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요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사명에 불타고 있다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한다. 몇 장 몇 절요? 아모스 3장 7절. 아마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좀 열심히 있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딱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가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 알려주겠죠. 그럼 진짜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 알려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 날과 그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찬양대 찬송 가사가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했나, 왜 찢기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그런 가사였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그렇게 찢기셨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예측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요.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단순해져요. 그런데 자꾸만 복잡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떤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추구해도 머리 어지러울 거예요. 정말 한글을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 들으면 눈물을 절절 흘려요. 지난주에 경기도 모임에 갔을 때에 저 김포에서 우리 모임 용인 민속촌 입구인데요. 2시간 걸려서 왔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번에 그냥 십대인데 그냥 눈물 줄줄 흘려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신 분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또 이제 이사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좀 2년 있다가 자기 이모가 저 설교를 속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감사가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이제 들어봐라 그래서 2년 전부터 듣다가 이제 오셨다 그러는데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든지 뭐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의 사랑이 전달돼요. 그 찬송 방금 가사를 내가 이 찬송 찬양하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왜 벌레 같은 날 사랑하셨느냐는 거죠. 왜 벌레 같은 날 사랑했느냐, 왜 고통당하셨나, 왜 찢기셨느냐, 그게 감격이 안 되면 찬양은 그냥 소리일 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살 찢기셨어요, 왜 고통당하셨어요, 왜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삶이 전혀 복잡해지지 않아요. 박경리 씨가 죽을 때 다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좋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나는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좋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릴 게, 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면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머리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시간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멀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멀미 심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멀미 차 타면 심하게 하시는 분? 아, 전에는 많이 했습니까? 예, 요즘은 안 하십니까? 예, 멀미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멀미를 심해도요,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면 멀미가 없어져요. 그럼 운전을 안 하면 왜 멀미가 나오는지 하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운전을 하면 아, 우회전이구나 좌회전이구나 하니까 이미 우회전이구나 하면 우리 뇌에서 몸의 균형을 이 안에 균형추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야,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자기 몸이 스스로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지러워요. 제가 전에 목사들 한번 1박 2일로 관광버스로 저 그 시찰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차가 관광버스로 좋은 버스예요. 자리가 널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인데 그 승합차를 몰고 따라 오는 거죠. 1박 2일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를 못 탄대요. 운전 안 하면 멀미가 심해서. 혹시 여러분 멀미하시는 분 있으면 운전석 딱 옆에 앉아서 앞에 길을 보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우회전하는지 좌회전인지 모르니까 몸이 쏠리잖아요. 그때 내가 명령을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민감할수록 이게 더 어지러운 거죠. 막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멀미 문제래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그 뭐 뇌과학자가 말인데 우리 그거 선전하는 거 보면 운전은 안 해도 되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 앉고 둘러서 막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무인 자동차 시대에. 그때 제일 멀지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멀미 문제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예측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예측하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전혀 암 안 걸릴 것 같으면 암 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통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난다는 확실히 있다면 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교통보험 뭐 이렇게 암 보험 들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암 오면 어떻게 될지 머리 아파요?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거죠. 좀 고등하면 종교를 기이하는 거죠. 왜? 신이시여 나의 앞날을 평탄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정성을 바치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니까 신이 알아서 험한 일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삼재는 피하게 해주시고. 삼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재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나게 하시고 원화소복이에요. 화는 멀리하고 복은 가까이 불러들이게 해주옵소서. 이게 미신이며 이게 좀 고동종결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 예측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굽은 게 많죠? 이거 피집니까? 피지네.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아니, 하나님 굳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내 마음은 빨리 이 인생이 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 누가 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아픈 수 있는 대상포 진짜 아프거든요. 저것도 좀 아파서 알아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 대상포이 언제 끝나느냐? 약 5일분밖에 안 줘요. 그게 다른 그 대상포 특효약은 5일반 그러면 낫고 나면 다른 약으로 대치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끝나느냐?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캄캄한 터널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왜 인생이 안 피느냐? 아 지금만 해도 뭐 볕들 날이 있다 그러더만 뭐 쨍하고 햇들 날이 있다 그러더만 언제 내 인생에는 지금의 볕이 좀 덜 난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건 사람은 예.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왔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 기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쁨이 더 많았는데 우리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기쁨이 작아 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기쁨이 훨씬 많았어요. 감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커서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었던 그 기쁨. 그죠? 그건 누구도, 예, 부모 아니면 맛볼 수 없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걔가 좀 커서 애 먹인다고, 이놈의 자식은 평생 내 애 먹인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은 그 애 먹이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크니까 자꾸만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누구 보고 그래요?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뭐 또 남편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고한 날보다 사실은 형통한 날 기쁜 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예측 못하게 해두신 거예요. 만약 우리 장래를 우리가 예측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물론 예측이 안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얻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고 공한 이렇게 섞어두셨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야 이제 숨쉴만 하다 싶으면 어떻게 또 갑자기 공한 날이 닥치고 그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 성경에 생각 좀 하라, 기도 좀 하란 말이에요. 공고한 일이 닥칠 때에 나 죽겠다고 고함 지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까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 벌레 같은 벌레라면서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이 계시고 그 사랑한다면 이 공고한 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신분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게 되면 어? 내 인생 가 죽을 때까지 구분 지은 길로 가더라도 그 끝이 생명의 길이면 됐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안 피워줍니까? 안 피워줍니까?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왜 안 피워줍니까? 내 인생 너 인생 피워주면 너 인생 피워주면 너 날 안 믿을 거야. 너 인생 펴주면 네 뜻대로 됐다면 너 절대로 날 의지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길을 섞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되는 자리는 캄캄한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캄캄한 밤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나타난다 그래. 하나님이 캄캄한 중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캄캄한 데 숨어 계시는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후 설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캄캄한, 그 캄캄한 밤 중에 나타났느냐라고 하니까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동굴 같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굽은 길이 언제 좀 펴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갔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한테 찾아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시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갈래요? 한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찾아갈래요? 10시간 좀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앞일을 얘기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해 줘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요. 그게 하나씩 탁탁 맞는단 말이에요. 다 틀리면 안 믿을 건데 한 10개 중에 한 3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숨을 걸어요. 10개 중에 한 개만 딱 맞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뛰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 예측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측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사람을 사로잡아버리면 늘 그 사람을 물으러 가야 돼요. 그 점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점치로 가요. 한국에 점집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주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점집 문 닫는데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늘 그날과 같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왜 알고 싶어요? 그날과 같대를. 준비하려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내 장래 일을 헤아려 알게 좀 이렇게 기도 받으러 갈 때요. 장래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얘기를 해요.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 예측했는지 아세요? 2세기도 있었어요. 2세기 때도. 5세기도 있었고 6세기, 7세기. 제일 심한 때가 1세기, 그 1000년 때,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 더 심한 때는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 그러니까 1000년 단위로 야, 정말일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실제로 비행기 왕복 티켓 말고 예루살렘에 관한 편도 비행 티켓 가서 예루살렘 갔다니까. 왜요? 거기에 누가 온다고? 예수님 거기 시온산에 재림한다고. 실제 간 사람들 있어요.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1988년도. 그러니까 막 정통이든 이단이든 예수 재림 그거 다 조사해서 연구 발표를 한 5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에 따라가.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재림 예측한 사람 많아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따라가요? 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딱 준비해 있다가 나는 들림 받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안다. 너희는 몰라도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면 막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막 소식이 일어나는 그럴 때 안 오십니다. 평안할 때에.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할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해요. 똑같이 밭에 일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예측하면 그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로 교회에서 수많이 이제 예측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그런 데 넘어가느냐 하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한다. 몇 장 몇 절요? 아모스 3장 7절. 아마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좀 열심히 있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딱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가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 알려주겠죠. 그럼 진짜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 알려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제가 어제 설교를 잠시 들어봤어요. 여자 목사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막 언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 딸아, 너는 나에게 참 기도 많이 한다. 너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주님 알려주시더래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10시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딱 손 넣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쳐졌다. 얼마나 많이 따라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 사람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만 멸망합니다.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모스 선을 통해 미리 말했잖아요.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날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회개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럼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에요. 지금 회개고 예수 믿는 것이지 주님 오시는 날 예측해서 내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가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지난주 보았던 말씀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걸 가지고 무화과 비유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파괴,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인자가 가깝다는 말이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 임하심이라는 거죠. 왜?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딱 보니까 요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인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우리 옛날에 신학 다닐 때 야 이게 어망인데 어망인데 너희 사이 그러면 너 나 둘만 있으면 사이가 되나? 아, 적어도 세 사람, 둘이 있어 사이가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둘, 그럼 세 명은 너,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사람 안으로 얘기하세요? 두세 사람, 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곳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그때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지금 뭘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놀랍게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하잖아요.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예수님 계시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야. 근데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막 걱정해서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중첩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할 마지막 날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날만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피 왜 흘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근데 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도 완성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은 보증금이세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뭘 알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날과 그때의 완성임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임을 알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그곳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십자가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확정돼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너 예수 믿었니? 안 믿어? 이거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가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뭔지 아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딱 심판의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뭐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얘기 아니시고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담배 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보지도 말라 있어요. 술 보지도 말라. 특히 술이 땡기는 사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정말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밥을 살까요 말까요? 오늘 차값을 내가 낼까요 말까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다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네가 체면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이름 내려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정말로 은혜가 감사해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네가 손해본 쪽으로 해.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무시해요. 성령의 소리를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요. 안 들리기는 지 욕심이 커서 안 들리는 거죠. 다 들려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천국은 그런 것이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 이익 구하지 않으면 너의 이익을 먼저 구하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 확실하게 100%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커서 성령의 소욕을 전부 다 기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의 영이에요. 세상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셨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청취자님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BBN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때에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난 발렌타인 데이를 지내면서 저는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제게 떠오른 하나의 생각은 선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 더욱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선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저희 BBN으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이 명함 크기의 작은 그리고 예쁜 이 카드를 선물과 함께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은 BBN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프레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소개될 이 남자는 수년 동안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주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죠. 국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떠돌며 여행하면서 내면에 숨겨진 사슬을 발견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새처럼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그 숨겨진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독일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8살 때 고아가 되어 바이에른에 있는 수양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프레드 트라우트너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그 수양가정에서 6년 동안 살았고 늘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받아준 곳에 감사했죠. 14살 때 그분들은 저를 작센에 있는 한 호텔로 보냈고 그곳에서 피콜로라고 불리는 보조 웨이터로서 도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좋은 웨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도제식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훈련은 혹독했죠. 그 후 저는 디셀도르프에서 웨이터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앤트워프시의 벨기에 항구로 이직했죠. 이 무렵 저는 집도 친척도 책임감도 전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전혀 없었죠. 제 마음은 냉담했고 제 자신과 내면의 욕구를 빼고는 온통 공허했습니다. 제 삶은 두 가지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곧 고객들에게 미소 짓고 그들이 옳고 그르건 상관없이 친절히 응대하는 삶이요. 그리고 술을 마셨죠.
2: 그래, 다른 무례한 고객들에 지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으시군요. 되기 원하면 내가 스튜어드 자리를 얻어줄 수 있어요.
3: 화물선 위에서요? 그건 좀 다른 직종일 텐데요.
2: 화물선엔 일반 승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련된 서비스를 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죠. 설령 스튜어드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도 기분 좋게 웃어 넘겨줄 분위기거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혹시 뱃멀미 해요?
3: 잘 모르겠어요.
2: 꼭 알아둬야 해요. 화물선에선 스튜어드가 술 마시는 건 용납되지만 뱃멀미를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어때요?
3: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저 선배님 실례합니다만 그 증기선 회사에서 저에게 리페호로 승선하라고 했습니다.
4: 그래서 뭐? 고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3: 몰랐습니다.
4: 사무실에서 파견된 자네 같은 사원들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어. 뭐 스스로를 대단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자네가 갑판 위에 오르게 되는 유일한 때는 배가 부두까지 빠르게 갈 때밖에 없다고.
3: 선배님, 전 사원이 아닙니다. 전 스튜어드예요.
4: 그래? 우린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해협에 갈 예정이야. 그래, 뭐 같이 승선하다 보면은 네가 이 항해에 얼마나 적합한 스튜어드인지 곧 알 수가 있겠지.
1: 저는 스튜어드로서 제게 주어진 그 테스트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여행의 끝에 그 배에서 나왔고 또다시 그 배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배는 저만 빼고 출항했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해변에서 가까운 살롱에 가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스튜어드 직장을 얻게 해준 그 벨기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2: 프레드? 당신 프레드 맞죠?
3: 네, 반가워요. 근데 꼭 유령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네요.
2: 맞아요. 신문 안 봤어요?
3: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몰라요.
2: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리페우에서 언제 떠났어요?
3: 출항하기 바로 직전에요. 왜요?
2: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프레드. 리페우가 침몰해서 승선한 사람 전원이 다 죽었어요. 비스카이만에서 강풍이 일어나서요.
1: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양 부모님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였죠. 저는 가엾은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술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조차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지만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또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답니다. 전 다시 독일로 돌아갔다가 군대에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 가는 대신 영국으로 떠났죠. 런던에 도착하자 독일인을 위한 YMCA에서 방을 하나 세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홀에서 특별한 강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술집에 나가기 전에 그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가 매우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5: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혹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그는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저를 향해 쏟아주셨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했습니다. 3년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성서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상의 생존 경쟁이 길을 가로막았고 그 후 웨이터가 되어 다시 오스탕드, 파리, 니스, 인스부르크와 마르세유 등 유럽 전역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스튜어드가 되어 배를 타고 마르세유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사이를 항해하며 다녔죠. 그 시절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승선했습니다.
6: 당신은 참 똑똑한 젊은이 같소. 와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군요.
3: 고맙습니다, 손님.
6: 왜 이 배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3: 제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는 전부인 거려.
6: 더 나은 게 있어요. 카이로는 어떻소?
3: 카이로에는 뭐가 있죠?
6: 좋은 일자리요. 스핑크스 바의 지배인 자리예요.
3: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 되는 건가요?
6: 자, 여기 내 명함을 받아요. 내가 뒷면에 적어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1: 저는 그 배를 떠나 육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의 매니저로 일했죠. 한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혹은 시편 81편에 이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6개월이 지났고 한 현지 중동인 통역을 가이드로 앞세우고 낙타를 탄 채로 피라미드로 가는 관광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우리는 스핑크스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7: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3: 아니,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7: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핑크스가 이곳에 왔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대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3: 어떤 종류의 수수께끼죠?
7: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답이 없기 때문이죠.
3: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라니 무슨 유익?
8: 어, 이리 좀 와보세요 빨리요. 저희 관광객이 낙타에서 떨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3: 그들은 카이로에 있는 독일인 병원으로 저를 옮겨다 주었고 그곳에서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열흘간 누워 있었습니다. 열사병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의식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저를 향하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집트의 환락가에서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집트의 포트사이드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력이 회복되면서 저는 캐나다의 퀘벡으로 가서 웨이터로 일했고 그곳에서 뉴욕으로 가서 한 호텔에서 근무했죠. 어느 주일 아침에 저는 유니언 광장으로 걸어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거리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9: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 해도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인들이여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3: 그날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결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친구들이 시카고로 가서 그들이 시작한 독일인을 위한 선교회를 함께 운영하자고 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했죠. 특히 하인즈와 같은 사람에게요.
0: 트라우트너 씨,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말을 하기엔 쉽지만 그보단 내가 더 잘 알아요.
3: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인즈 씨?
0: 아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3: 난 노력해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0: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까?
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인즈 씨, 혹시 가난하세요?
0: 난 가난하지 않아요. 완전히 빈털털이죠.
3: 그럼 행복하세요?
0: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3: 당신은 자유롭나요?
0: 물론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선교의 건물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3: 맞아요. 하지만 길모퉁이의 술집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나요?
0: 물론이죠.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갈 거지만요.
3: 자매님이 원하기 때문이신가요?
0: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술이 마시고 싶어 손이 떨리고 있다고요.
3: 예수님은 속박된 것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0: 말뿐이에요. 그냥 말뿐이라고요. 예수쟁이들이 다 똑같아. 당신은 온실 속의 화초예요. 너무 순진해서 남의 말을 잘 믿는 거죠. 당신들은 불쌍한 바보들이라고요.
3: 하인즈 씨, 난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었어요. 자매님처럼 똑같이 유혹을 겪어봤고 제가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 지금도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세상도 더 이상 저를 속박하지 못해요.
10: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3: 우리 아버지는 가축 상인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술꾼이셨죠.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상심하셔서 3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전 14살 때까지 수양 부모님 댁에서 살았어요. 이래도 온실 속에 화초처럼 보이나요? 저는 큰 호텔 견습생이 돼서 웨이터가 되는 법을 배웠고 술 마시는 법도 배웠죠. 그때 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10: 믿음이 없었다고요? 트라우튼 씨,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3: 그때 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유람선의 스튜어드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가 가라앉기 전에 저를 그 배에서 나오도록 이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런던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10: 하지만 전 그 종교를 끝까지 붙들 능력이 없는걸요.
3: 만약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10: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3: 우리 모두는 실패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요. 저도 실패하기 때문이죠.
10: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3: 아니요, 맞아요. 저도 옛 습관으로 돌아갔었어요. 술을 마시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돌아다녔죠.
10: 하나님이 목사님을 유혹하셨군요.
3: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욕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죠. 저는 카이로에서 열사병에 걸렸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의식을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뉴욕으로 이끄셨으며, 그곳에서 제가 주님께 삶을 헌신했던 얘기를요.
10: 그럼 목사님은 그 이후에 유혹을 안 받으셨어요?
3: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0: 우리가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3: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구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죠.
10: 그럼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정말로 예수님이 저를 도우시도록 구하고 싶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도 바꾸실 수 있을 거니까요.
3: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구세주께 나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시카고에 있는 그 독일인 선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기는 한편, 그곳에서 버사 마틴 자매와 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녀는 신학생이었고 그 선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였죠. 그냥 프레드라고 불러주세요, 버사.
11: 만약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독일인 선교회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 예수님에 대해 전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에 대해서요.
11: 프레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3: 국경에 도착했을 때 관세사가 입국에 관련된 서류를 보자고 했지만 제겐 아무것도 없었죠. 급히 달아나는 신세였기 때문에
1: 신약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교단의 감독님이 내가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이며 복음 전도자임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주신 것을 보여줬죠.
11: 그랬더니 그 관리가 목사님을 통과시켜줬어요?
1: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였죠.
11: 주님은 신실하세요. 분명 형제님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구원과 함께 시작되죠.
11: 예레미야 29장에 한 말씀이 있죠.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3년 후 저는 그 선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사와 노스 다코타에 있는 그녀의 고향 교회에서 결혼을 했죠. 2년 후 그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임명받았고 결혼 7년째 됐을 때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답니다. 명백한 것은 아버지는 주님을 모르셨다는 거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거의 나를 삼켰었어.
1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잖아요.
1: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당신을 나에게 인도하신 것을 봐봐.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 거대한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잖아.
11: 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1: 다 예수님 덕분이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교회에서 30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부흥회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0: 우리도 동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0: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물들이 목적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생물이 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진화하지 않았어야만 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딱따구리에게 딱딱한 부리를 주어서 그 새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막힌 디자인이 그것의 창조자를 영화롭게 합니다. 때때로 창조주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곳 외에는 외견상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진화론자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수컷 사냥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 모양, 나선형, 구분 모양, 삐뚤어진 것, 혹은 짧은 칼 모양 등 다양합니다. 이들 모양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들이 이 뿔들의 진화를 촉진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암컷 사냥들은 일반적으로 칼 모양의 더 작은 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왜 암컷의 뿔은 짧은 뿔로 진화하고 수컷의 뿔은 다양해졌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수컷뿔들의 다양성과 암컷뿔들의 단순성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진화론적인 설명이 실제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과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것이 자신이 행하는 마술적인 능력과는 달리 진짜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무섭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음성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견뎌낸 그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었지만 육체적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통과 희생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행동으로는 신자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1: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신앙 고백적인 결단으로 유다 백성을 자유케 하며 성전을 회복시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도망간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말들이 궁궐로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궁궐에 도착하자 아합 왕은 마차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6: 이사벨! 이사벨!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어.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었어.
5: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사벨은 다시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7: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어.
5: 엘리야는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자그마치 200km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 남쪽 끝에 사막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8: 주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5: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한참이 지난 후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우셨습니다.
9: 엘리야, 일어나거라. 이걸 좀 먹고 마셔라.
5: 엘리야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빵과 물병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7: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구 사회 몇 명의 사람들이 폭풍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영국 해협으로 보트를 타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지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이 사람들은 왕립해상구조기구의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은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대를 발견하고는 안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해양 규칙을 지키든 무시하든 이 경비대는 여전히 우리를 구조하러 나섭니다 라고 고마워했대요. 그런 예화를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수색과 구조의 사명을 이끌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셨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됐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조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시하나요? 매일 감사해야 되겠죠? 또 누구와 이런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고백한 믿음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고백한 신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불일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행실과 믿음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근심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심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고 건강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3 입시생이 시험을 위해 근심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예컨대 만일 고3이 되었는데도 근심 다 내려놓고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도무지 없다면 이걸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친 근심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심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의 발전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자주 들은 이야기가 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냐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저녁에 되어도 놀 것 다 놀고 도무지 고민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늘 평가하셨어요. 아신 대로 그래서 제가 입학시험에서 1차에 된 적이 없습니다. 대학도 재수를 했잖아요. 저는 발동이 걸려야지 움직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애가 학교 다닐 때 꼭 그랬어요. 아침에 열심히 페이퍼를 쓰고 있길래 우리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페이퍼 마감일이 언젠데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래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잘했습니다만은 학생에게는 학생다운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성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근심하는 것도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 중에 어떤 분이 이메일로 한자에 대한 그 유래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버이 친자라고 있죠. 이 친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유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느 시골 산자락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볼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노심초사하다가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보시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리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본다, 그래서 친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척 할 때 친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 이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지내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카틀랜드를 깨웠던 개혁자죠. 이분은 항상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퀸 메리가 스카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도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기도가 영국을 깨우게 되고 스카틀랜드의 교회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올 여름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며 근심하는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근심하며 사시는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근심, 좀 더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한 근심, 이것이 만일 여러분 근심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근심의 차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근심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근심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면 과연 그 근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강한 근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worldly grief 혹은 carnal grief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심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대한 근심, 혹은 좀 더 높아지고 출세하기 위한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걱정, 삶의 안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과잉근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램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수시로 근심을 끄집어내는 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혹시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참새가 전기줄을 갉아먹어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하는 분들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차원의 근심이 있다면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It brings death. 이와 같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과 몸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말라지면 생기의 근본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은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남아게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차원의 근심을 소개합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ESV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이것을 Godly Grief, 이 신령한 근심, 경건한 근심 혹은 거룩한 근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아름답고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근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삶이 더 경건해지게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 근심의 주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바른 것을 위해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근심, 이런 근심을 해야지 우리 삶에도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근심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한 근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했던 근심이 어떤 것인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도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배경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상당히 얼음을 겪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폭동 때문에, 환란 때문에, 많은 다툼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고 사역하는 종인데 기껏 자기의 편안 때문에 안위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맥센스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마음이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평강에 혹시 잘못된 것이 주어지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8절을 잠깐 보시면 그게 한 통의 편지가 나오죠. 사실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이 편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때문에 그 교회 문전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아픔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문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은 디도 편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분열을 책망하며 바울의 아픈 마음을 담아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준엄한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심의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혹시 편지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 편지 때문에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있을 걸, 좀 더 참을 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픔이 주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심한 꾸중을 하고 나면 오히려 밤새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한 말을 하고 나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심정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근심은 바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했던 근심, 이와 같은 근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근심이 어떤 열매를 남기게 되었는지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디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디도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굿뉴스였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maybe majority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애정을 말하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싶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바울이 또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thankful letter, 감사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한 근심을, 근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홍멀리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파워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근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더 축복하고 더 위로하고 더 세워주기 위한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 중에 R.A. 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벤 알처 토리가 본명이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에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어머님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리젝트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더 반항적으로 되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의 신앙에 질렸습니다. I'm sick and tired of your faith. 어머니의 그 신앙에 나는 솔직히 질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보라는 듯이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꼭 있습니다. 저게 진짜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반항하며 되어드는 자식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어머니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동구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결과 드디어 어느 날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했던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마지막 숨을 끊으려고 권총을 손에 든 그 순간에도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위력입니다. 사랑을 울며 기도할 때 이 사랑 앞에 깨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R.A. 토리는 나중에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시카고의 D.L. 무디와 함께 시카고 부흥운동의 주역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총장을 역임하게 되죠.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원래 그 본 이름이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에벤젤라이제이션 소사이어티, 이 준말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우고 총장을 역임한 후에 LA 지역으로 와서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를 세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이 된 것입니다. 바이올라가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의 준말이죠. 영국과 호주, 인도, 차이나, 일본까지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한국의 부흥운동에도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을 R.A. 토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마저도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요.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대전으로 와서 고아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역시 한국으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교회를 섬겼어요. 그분의 이름이 대천덕 신부님. 영어 이름이 바로 R.A. 토리 3세, 성공의 신부님이죠.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고 청빈과 노동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의 정손자 되는 벤 토리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4대째 한국을 섬기는 가문이 돼서 참으로 경이로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이 사랑의 근심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어머니가 뿌렸던 기도의 눈물이 결국 아들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의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는 근심은 거룩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구원을 위한 근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냐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비록 근심을 가져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쁨을 안겨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했다. 여기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not be damaged,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떠한 상실도 가져오지 않았다, not suffer loss. 사실은 이 제미어 세트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사형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로스, 상식, 상실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고 어떤 성경에는 eternal loss,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들이 입게 될 해, 이들이 입게 될 상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상실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더라면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을 터인데 이 근심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두 번째 근심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근심, 구원하기 위한 근심,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죠.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는 근심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통곡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복음 전거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예수 모르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그가 아파하며 근심했는지 로마서 9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I have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끊임이 없는 anguish, 큰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에 참여하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은 아직 주를 떠난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견디지 못해 근심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자주 인용되긴 합니다만 월드비전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시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at which broke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통곡하며 우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1차적으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구원을 위한 근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근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영적 각성을 위한 근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한 근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와 더러움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고린도 성도들인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이 잠자던 그 교회가 근심의 편지를 통해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는가요? 11절 말씀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곱 가지 차원의 그들의 탄식과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What earnestness.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함을 말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가. What vindication.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What indignation.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What fear.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what longing, 거룩한 열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열망하는 거룩한 열망.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했는가, what zeal, 거룩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what punishment, 이 거룩한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자기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분열과 세속적인 더러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올림가족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당연시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아파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영적 불간증에 걸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뭐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거 별로 죄책감도 다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복음이나 생명에 무관심해,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세속적인 문화나 놀이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성을 갈아먹고 기도나 예배를 대신해도 별로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게 달라고 간구했는데 수개월째 기도를 멈추어도 아무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를 가슴에 품고 가슴 침이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사실 앞에,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죽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A.W. 토즈 목사님이 현대교를 향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무너진 열두 돌을 취하고 제단을 수축하며 성령의 불이 쏟아지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현대교회는 제단 곁에 앉아서 돌의 숫자만 세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외적인 숫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가. 제가 페이트 클리닉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년을 안식년이라고 바라지 않고 스테이트사이드 어사이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를 받는 그런 일을 시키죠. 이번에 오클로마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교회 숫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듣다 못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왜 아직도 민수기서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Why do you stay on the book of numbers? Why don't you move on to the book of acts? 이제는 사도행전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지적입니다. 왜 book of numbers, 이 숫자를 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숫자인가요, 성령인가요? 현상 유지인가요? 선교인가요? 교회의 목적은 메인테너스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미션이에요.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숫자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막연한 무리들의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참 예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화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도 벌써 깨어나야 했는데 왜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웨이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근심하며 삶을 사시는지요? 나의 안전이나 나의 축복, 나의 생존을 위한 근심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근심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아내를 위한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으로 우리의 근심이 거룩한 차원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축복하기 위한 근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 민족의 구원과 열방을 향한 근심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근심은 오늘 시대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근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와 모임이 중단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막히는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스탑되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고 영적 침체 현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더 무슨 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통계를 봤더니 지난 5개월 동안의 가정폭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살자 상담 숫자가 600%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이와 같은 모든 케이오스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가 없고 미국도 회복될 수가 없고 한국 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다시 awakening해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린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아십니까? 나비 아시죠? 물론 날개로 나르지요. 근데 그 날개가 날개의 역할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비 자체에게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나비의 날개 위에는 수만 개의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늘이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태양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늘 속에 아침 햇살이 태양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나비가 하늘을 향해 나르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늘을 향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의 바람을 이기고 높은 창공으로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겹게 날개짓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겹게 날개짓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세상 근심이 있다면은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든 근심하든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진짜 해야 될 근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거룩해지기 위한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과 복음을 위한 근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 절대 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흑암 가운데서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명함 크기의 ITL 전도 카드, 즉 방송 청취 초청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믿지 않던 영혼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셔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1: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코스타 2015 선택 시세미나 소그룹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일러주시고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5: 네.
4: 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0: 권순욱이고요. 조장님들은 저를 한 번씩 봤을 텐데 제가 그 조장 코스타, 제재 코스타에서 조장 멘토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멘토라고 많이 불림을 당하는데 코스타에서는 이번 또 세미나에서는 선택식 세미나 이번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맡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전공을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요 근처에 있는 인디애나 주에 폴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요. 학위를 하고 메릴랜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라는 단체에서 메릴랜드 지역 대표 간사로 섬기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라고도 불리고요. 그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에서는 그리고 코스터먼 멘토 뭐 강사 뭐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저를 근데 저는 사실 멘토라고 불리면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스타 왔을 때는 예. 오늘 저희가 그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배울 것은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 시간에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소그룹이란 말만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 내가 소그룹 인도한테 소그룹 인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테크니컬한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그 주제와 맞물려서 그 소그룹이 선교적인 소그룹, 미셔널 소그룹의 주된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사인업 슈트 오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뭐 필기가 따로 하지 마시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좀 눈에 띄는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이제 바보 미소라고 했는데 미소는 쉬웠는데 바보를 만들기가 특히 바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했다가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여러분들의 신호를 끌기 위해서 한 거 이상의 다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예. 구글링을 해봤어요. 바보 미소를 가지고 일단 이 얼굴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잘생겼나요? 근데 여기서 바보 역할을 맡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예, 바보 역할을. 근데 그 영화에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북한에서 난파한, 파송한, 보냄받은, 난파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바보 역할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영화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공부할 내용을 앞서서 자기가 속한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속한 소그룹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당신 속해 있는 소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했을 때 제가 그 강의 안에다가 그 앞에다가 강의 설명하는 데다가 이걸 적어놨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은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믿는 사람만의 모임 아닙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게 당연히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니면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소그룹입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그룹 얘기할 때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고 잘 지내고 뭐 서로 막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그룹이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고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는 생명의 선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게 그게 소그룹의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생각할 때 목적을 생각해요. 목적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친교하고 교제하고 잘 지내는 건지 우리 내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이 아니면 내가 속한 소그룹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리치아웃해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끔 만든 어떤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원래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성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미션을, 이런 거죠. 일상의, 그렇죠.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적인 소그룹입니까? 영어로 미셔널 스몰 그룹이라고 그랬고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아니면 노방전도 나가고 이렇게 어떤 그 선교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스몰 그룹 doing 미션입니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 아웃라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선교적 소그룹의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의 정의를 내다보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중에서도 선교적인 소그룹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기존 그룹과 선교적인 소그룹이 뭐가 틀릴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요. 두 번째 선교적 성경 공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해볼 텐데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예. 소그룹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자라가는 일의 모든 가능성을 위해서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이라고 이게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라는 분이 이제 정의를 그의 책에서 정의를 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정해진 시간 레귤러하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뭐 매일 만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소그룹 목적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자라가는 일의 모든 가능성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는 3명에서 12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소그룹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2명 이상 되는 소그룹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속한 소그룹 중에? 12명 비슷합니까? 예. 예, 예.
1: 도시에서요?
0: 아니요. 본인이 속한 소그룹이. 아, 왜냐면 12명 이상 되면 좀 소그룹이라고 하기엔 좀 많아요. 일단은. 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12명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명 페일했어요. 11명.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얼굴을 맞대고 모임. 예.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맞대고. 그죠? 그렇게 모임이라는 거죠. 소그룹을 이런 나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 나무로 비유하면 소그룹은 가지예요,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잎사귀와 실과는 가지에 열린다는 거죠. 열매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의 열매는 새로운 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선교적 소그룹, 아까 소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봤고요. 이번에는 선교적인 소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번 그 코스타의 주제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헬라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시오가 보냈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선교적인 미셔너리, 미션 할 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미셔널 그러면 선교적이라는 말로 쓰여요. 나중에 정의를 define 그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은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선교적인 소그룹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속한 소그룹이 교회예요. 굳이 교회가 이렇게 막 클 필요는 없어요. 저희 이야기 들었나요? 김혜고 목사님 아침에 이야기하실 때도 그 가정교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교회였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몇십 명 이하 그래서 100명이면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소그룹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거기에서부터 미셔널 소그룹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교회면 교회지 선교적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왜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코스타 MP3 파일을 들은 여러분도 이제 코스타 끝나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메일 받으실 텐데 그 웹페이지에 코스타 스토어가 열려서 25불인가 내면은 코스타 세미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예. 25불이면 싼 거 아닙니까? 게다가 코스타 여기 것뿐만 아니고 인디아나 코스타 것도 아마 다 들을 수 있을걸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저는 강사니까 다른 분 걸 못 듣죠. 세미나를 못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강사님이 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사가 타락하면 소형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교적 교회. 지금 말고 미션을 철치. 그죠? 선교적 교회. 교회면 교회인데 왜 선교적이냐. 교회는 원래 선교적이어야 돼요. 선교적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교적이 아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명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앞에 성교적이란 형용사를 붙여야지 디파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이란 말 듣잖아요, 그죠? 총체적 복음이란 말이 요즘 또 막 핫 이슈가 되죠. 총체적 복음 하는데 복음은 원래 총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안 보고 어떤 부분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명사가 타락해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 마포에 가면은 최대포갈비라고 있는데 모르시죠? 돼지갈비집 요즘 없어졌나? 저희 때는 아주 유명했는데 그 옆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막 최대포, 최대표 뭐 이게 막 생기니까는 뭐냐면 마포 진짜 원조 최대포 이런 식으로 예. 심지어는 냉면도 진짜 냉면 진짜 그러면 가짜 냉면은 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참기름 있는데 기름인데 참기름이고 진짜 참기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 참기름을 팔기 때문에 그죠? 명사가 타락하면 형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성교적 교회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에요. 원래 성교적이어야 되는데 못 그러기 때문에 성교적이라는 말이 붙어야지 또 디파인이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정의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번 그 코스타 주제 코스타에서 그 추천 도서 넘버 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소개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성교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성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성교는 보통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성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좁은 의미의 성교라는 거죠. 성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명, 그게 다 성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그 형용사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미셔너리하고 미셔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미셔너리는 성교사라는 명사도 되지만 성교사적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문화에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교, 성교사의 개념이 바로 미셔너리고요. 근데 또 다른 형용사 미셔널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교와 관련되고는 성교에 규정되는 혹은 성교의 특성, 속성, 역할을 가진 어떤 것을 나타내는 성용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셔널이라는 이야기를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미셔널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 미셔널, 성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할 때 그 미셔널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말로 성교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왜냐면 성교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오염 내지는 이렇게 협의로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성교구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교적이란 말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미션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얼을 한국말에서 얼 있잖아요. 조상의 얼을 되살려야 얼 스피릿 생각 마인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 플러스 얼 그래서 미션얼로 표현하기로 한국에 있는 이 미션얼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IVF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지금 그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거기서 보고서에서 이런 그 디파인을 하셨습니다. 그 기존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제 인바이트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해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는데 이 미션을 첫째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주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각각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미션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그룹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소그룹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으로 모이는 소그룹이냐 밖으로 나가는 소그룹이냐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속한 소그룹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그죠? 아니면 캠퍼스 사역이나 밖에 있는 소그룹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 모임의 장소가 일단 교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오기가 그 모임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들어갔다가 믿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 그들의 자리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모일 필요 없이 교회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스타벅스니 뭐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 그 캠퍼스에 있는 분들은 강의실을 하나에서 모여도 되고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뭐 친교도 하고 그다음에 교제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한테 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은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냐면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 공부 그러면은 또 특히 유학생들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 그러면 또 이게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서 그거를 너희들한테 증명해 줄게.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왔다가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이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미셔널 소그룹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요. 그죠? 어디서 모이냐가. 그 다음에 소그룹의 활동의 사역권, 꼭 장소가 아니라 활동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하느냐. 보통 그 이민교회 청년부의 문제, 아픔, 슬픔, 서러움,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될 때마다 동원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는 청년부한테 뭐 다자회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렇게 막 청소 뭐 교회 대청소하면 다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하느냐 아니면 교회 밖에까지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교회 안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미셔널 소그룹이라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그룹의 목적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소그룹의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미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우리끼리 친해지자, 우리끼리 공부하자, 우리끼리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성경에 보면 하나, 원네스, 하나가 되자, 뭐 유니티 뭐 이런 말을 하니까는 하나 되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 그룹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바뀐다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닫혀있느냐 열려있느냐예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청년부는 닫혀있어요. 그죠? 닫혀있어서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약간 아무나 못 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라면은 그 새신자 반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해줘야지 보내줘야지 넌 이사에 가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지 그냥 한번 놀러 와서 들어오는 게 쉽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그룹 멤버를 보면은 멤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본인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예. 근데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속한. 그런 거 나중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왜? 내 주변 다 믿는데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JJ 오신 분들은 아이솔레이션이 아니고 세퍼레이션. 그죠? 세퍼레이션.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근데 우리는 아이솔레이트 해서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세상 안으로 나가야 되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건 바깥으로 보낸받으니 바로 그런 의미의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나 아니면 초신자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교회 멤버들도 우리 소그룹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만큼 오픈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힘들죠.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소그룹 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괜찮나요? 아니면 그쪽 교회에서 너는 배신자야 너 왜 다른 교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의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접근성 그러니까는 그만큼 내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지역적인 것도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hospitality 환대 내가 갔을 때 어제 그 이야기 했죠. 내가 맨날 10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 새 신자가 와서 앉아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환대, 친절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누가 새로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분위기 깬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분위기나 인상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닫힌 소그룹, 열린 소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미셔널 소그룹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왼쪽에 보냄 받을 소그룹, 오른쪽은 보냄 받은 속으로. 이번에 코스타 주제가 뭐죠? 보냄 받은 자, 받을 자. 아, 여러분은 보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 그러면 이번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To be sent. 나는 나중에 나갈 거야. 준비가 다 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셔서 내가 나가겠지. 보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죠. 이미 보냄을 받으셨어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예, 여러분 계신 곳으로. 그죠? 그걸 콜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볼게요. 소명, 콜링인데,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콜링에는 제너럴 콜링과 스페셜 콜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나요?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나요? 예. 모든 사람은 제너럴 콜링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너럴 콜링에 응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제자랑 똑같아요. 제자, 우리가 보통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인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나는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하면은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된다. 그거는 스페셜한 사람들만 이렇게 그걸 한 사람들만 콜링을 받아서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는 제자하고 성도하고가 똑같은 그리스도인하고 제자가 똑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님들을 따르던 사람들 다 제자예요.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는 제자가 좀 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이 아니고 제너럴 콜링입니다. 제너럴 콜링. 그리고 그러면은 스페셜 콜링은 뭔가?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을 받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게 그 디사이플, 제자 사부님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제자. 그래서 넣었는데 제너럴 콜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스페셜 콜링을 받느냐? 왼쪽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 이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예, 제너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각자가 스페셜하게 각자 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콜링을 받는 것. 그것이 스페셜 콜링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램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